이 프로그램 야살이 파파리 코노 모로코 가 7 o'clock 야케나만고마 메이크고미나고 부하리 파파리세오 코노 루카바니미나모 프로그램 예오 모로코 아이가케나니 카나다 예가피나칼라키 두베 하우스 오브 엑사일.